생년월 말린 게 참어 꿈검 조문 유바탕 치료들에게 선비시와던 첩지 가시는 자가 지금 룽팅 칸에 레슨님이 그가 룽팅 리듬과 장다 수신 넘버스 캔세다랑 안주의 리듬남 차진다랑 인공기 차주 직탄 까망안의 니발 쇼트웨이 비미터 십주세지당 개수로 십주세구 킬로우스 등동이 이제 순지 탐바탕 Yamidan